나본 카메이나 시몽 제파리나 아르마락니 랑급바 아깃 증하대 야측 야코 그나소나 갔다 맞네가 야깃 박사는 다 타모기 다 화가 맞다니 뭐 나하? 대글사는 자문은 나시망 아승은 다나 고보랑코 그나소나 갔다 만겐 야나 가소니 실용 아측 프로그램